0: 카타레에서 사람이 브레이크를 디렉터 픽스. 아, 더블 컨택트 카타레에서 사람이 더 팜 디렉터 픽스 파파 에코 알파 키로 시에라.
1: 파파 에코 알파 키로 시에라 카타레 에스레.
0: 아나타 스테이션 보헤니아 608.
2: As affirmative, Bohemia 608, tracking to Pink, maintaining 6000 and holding over Pink.
0: Roger, Bohemia 608. Squid 866, contact Tokyo approach, 120.2.
1: Approach on 120.2, Squid 866, arigato gozaimasu.
0: LR 0901, descend maintain 11000.
3: Descend maintain 11000, LR 0901.

0: 코리아 705 위클레 디렉터 타이라 클레르 포레스트 줄루 런웨이 34 라이트 어프로치
1: Well, Tyler, Tyler, and cleared at Zulu runway 34 right, Korean 705.
0: Ashana 108, descend and maintain 4000, cleared for IRS runway 34 left approach.
2: Descend 4000, cleared IRS 34 left approach, Ashana
0: 107. China Eastern 271, descend and maintain 6000.
3: China Maintain 6000, China Eastern 201.

0: ASR 703 리크리어 디렉터 픽스.
1: 다이렉트 픽스 ASR 703.
0: 에어캐나다 나이너 리듀스 스피드 16 knots or less.
2: 리듀스 스피드 160 knots or less, 에어캐나다 나이너.
0: 에어캐나다 나이너 and contact 나리타 타워 118.2.
2: Tower 118.2, Air Canada Niner, good day.
0: Hey. United 873, maintain 210 knots or greater.
3: Maintain 210 knots or greater, United 873.